아, 지난 더블 아이디긴 부스마야라 메텐나노 또와나요? 어, 약간 아이디 약간 매우리 FM 89.9 야부부시 가땅한 때구나 아래 Ains Going Down 바 이샤나의 트윈 바 에나카리나 이 양이나 아웃드라이버 유 네이 로우 스타기로 코라파 아 코라라 파리기 타기로 페니 타기 로라나 기운나라 프로그램 메텐나노 나원티 temanta iri ka pouri ye yo wa yo kan ko na mare ko tang ire pe na ngora yak nak yon banani meuri fm 89.9 kunan ne sanaya ain't going down no kan ta kan tani amerika pe na pun pe din ye angin nam driver any neuro star kiro okay

아, 그 번째 이마다 노라연 빠난 메우리 FM에 지난번에 나인다 메론데이가 뽕아유 메론데 도와레 제이디보이 메 로아난 나네네 도와레 사니지 아야가라고 이래로 인나라다이 에이테비 메워데 미니스 나건데와이수 아이온 오소데이라겐데이가 뽕예이 나 데이메다는 보니까가 메우관 가우다메담메 아우리네리네가 가가메우 메 이러게나 뺨빰 나네네가 랑인 아니까 간 노라 빠나이엔 데이가 봉에이 게행아 예레 그에네 고스마 간가이 노공오라 메요니 뼈엄테가 게 디라나 고간오한테 땡아이 나요 메간네 고아우한가이야 마가 바카나 바테 타카라우 게 아이요 이따고 바야랑인 안타메 아루아이 보겐데 데모 이따카라우 게 이따고 바야 본 온다게 암탄게니 카라우 맹엔 나네 삭싱아이야 아, 이거는 배타인 때 운운이 계랑인 나고라이 게 바간다 가라오. 아예래 요간다니가 봐봐기 봐. 고마하게 매 걸어 왔나고 시방한 매간네. 아예래 맨 나우 스튜디오에 가요. 나 보니까 가 매우 건나. 아니 고리기 데이터 나라가 우스우스나 고임. 데라바네 나고라이나 배간원데. 등아이나 이요. 야가 매 우리 본거야 따인들의 이래 얘는 고 우스마하가나 뱀띵아 봉아이오니 계양 가이니 버스기 얘기 떠안고 얘는 과가바가하기로 이런 다면 메시남 겐가이 예랑인 아니까 가라우데 데잉아 봉아이유 야 가뜩이로 아이코나 페이나는 맹아 가이타라 남카노니 봉 이나는 데 봉아이유 리키나 고임가이 테사레 이래 예나 고맹아 페페롱아나 페 간원 땡아이나 이유기 후나 데뜩이로 아이메간 이번 나 고임게 고스마 이라리키우얀 메우리 FM스나 가메우라리긴 간넨다 고라나 우엔데 타와나 이런 따리 타피타